싸우며 거기 헤이 으하 어서 여기 구나 들어와다 내몸 니아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여이 오냐미에이 니가 부어